당신의 사랑은 지금 누구에게 있나요? 나는 알고 있어요. 구슬프게 떨어지는 아루는 소리까지. 아, 적막한 한겨울 밤에 눈 내리는 소리가.